나의 무엇이나. 아, 티지킨 브라야. 왜수 냐비, 아, 쌤, 수 냐비 나요. 오비 죄우와 노비 꿰무에 예. 레몬 파이마 티지킨 하는 혼촌은. 이사와 넘버 원. Tuesday, any England, a radi, Ugana, more poor. Mom, dear, me, I'm a shaman, no crown, America. I'm just being honest. And decide the ammonia way, and the infant pong. Money way.